아니 가만히 다우리 북성 하즈라승 하즈빈사뿡 카나라이카 각래 논쟁 가운데 떠나 하느냐 발이 지금 딱 기차 꺾나 보아로 카나라이는 들이니 모성 나이 못한 에바이저 어짓 도발 드니 진네 부이하 몬트리 왕 이바이 꺾람 살아이며 와수가는 몬트라그라 프로페서 닥터 마

하이파노 부르다는 파요나 아버님 그로 시월 그래 해리바 아 너바티바르 부르다는 땅에 티니 버 너바티바르 거가 너는 계속 사이크네 거 와티 거 뭐는 와면은 회 찾아고 아파노 와이슈슈 아 너바티바르 거 부하노 박사 타요 파요 박사 타요 파요 아버이름 통 하이파노 생 화작 맞다 말인데 해리바 이게 파지 그만 꼭 세우이 때땅 차를 삽문왕 바이 그 삽문 그나데 그나데 꼭 살아야 살아야지 티니 너 반도는 능 바이 너로 가냐 막살아 삽문 그나 문제 없게 꼭 살아냐 이래 삽문 그나냐 땅은 아이들이 지내고 전쟁을 거꾸로 판다 살아도 건너 메가 하트 안동 프로선 하는 바이 드니 드니 오 판도 파리기 때 당사를 써먹는 겁니다.

0: 집을 간 데부터.
1: 아, 집을 간.
0: 아니, 막, 그거 안 가본 어른이도.
1: 나, 사리.
0: 어쩌네? 아, 뽀로, 막, 이 테마가, 무슨 낭낭이 삶이었다.
1: 아.
0: 그, 제가, 땅, 땅, 땅, 땅, 무슨 거, 뭐, 띠, 와, 야, 안 가.
1: 응.
0: 여기 오면, 땅을, 포부, 이제, 가, 와, 띠, 와, 뽀, 와, 뭐, 아유, 삶이 막, 갔다.
1: 응. 닥터, 배고. 어, 용, 배고, 맞다, 뭐, 나보대.
0: ไม่บ่มาเจเจพ่อรุ่นมาบ่ตาอ๋อคิดว่าน้ําตาอีอํานาจตานี่พ่อบ่อยอ่าดาวว่าพ่อกันไกลว่าสิว่าอันตําคือว่าสิว่าอันตาอันก็ว่าที่ว่าว่าที่ว่าเพิ่นก็จะเอามาไข่เลยจังแห่งแกอ้าวว่าทางนี้ไปเก็บซ่าไงนี่มันอ่ะมึงเกียตังไกลถึงจะสู้เจพวกชาวมันว่ามึงเกียอ่างตรงตะคันอย่างเกียตาอ่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
1: 와티 좀 와시오 엄마 하인 거 지니 파야로 공구나 좀 빨리 그냥 뚱고 와티 파냐는 거 간게 개고 말아 할 간게 라트리 폭 간게 뭐 다니 폭 간게 와티 파요 아무 생각 참 안가 간게 지니 전에 좀 배박니는 옵션 동고 좀 와티 오면 탁만어 때 와티 파리나 간게 뭐 아바이 클라이 간게 응푸 응푸세도 아 응구야 만에 100% 응구 아니 참았고기야 응푸 탁고 응푸 아 페랑 고기야 응푸 응푸 만에 꼭 근데 어느 가설 막 꼭 아부 응구 흔히 참한 거기야 응푸 아부 응푸 만에 저더노 just 하나가 plus 아부노 와시우슈 suppose 아부 다음에 생 미라클랑이 판 탁마 저러라고 판 복클하지 땡크나 탁크나 그러니까 아분 바기 뭐 완수가 이 항티니 컴플렉스 때 아버요 어머 하인가 항티니 구조만 아버요 피랑 아르탄 거기가 네 항티니 노시복스 아버요 노월월이 탁바이가 아버 하이 보고 클라이마 저러 양 탁마 저러 한크나다 아버 하이 꼬는 그냥 뭐 아버는 부지사크나 해리바 그러니까 따고 와디 파양강은 깨우 깨우 승 누구 아버 하이로고 누구 아 이제 영라 까이래만이 승 알까보스니 버럭 버럭 뿌라 영라 로무냐이 땀 클라이 무타이 시타이 클라이 카암록 땀이 뿌는 까이루 까이리 러홀라유 아버 only 40 프라야 파타라 하스트르고 승 누구 땀 머하스트르고 유비로고 비하로고 누구 뭐나 와디 파양강 버럭 땀 클라이 영라 로무냐이 Berima Salama si yang lain bro Cairo, Cairo ni bro mutai rela itu. Waktu perenan bagi, apa yang susun nuku? Angke, apa yang susun tu? Ije successful, ang susun je kubui. Apa ke usai mian haji? Kita ultimately, tapi waktu jorawa tini ang yang la Cairo ka. Sapus waktu panu, kong mano, hai pan mano, kupan mano, hai diba, apa hai ingi mano? Angke, iya pun bagi, tak kisah kau tu main lagi lah.